0: 나타났죠. 허타이아나.
1: 미카사 요에.
0: 내가 매출을 두사.
1: 너도 도에.
0: 아이템 아프 미프와 그시하.
1: 비트스마.
0: 아쿠시아크플라. 산드굴라. 우드마. 아카아카쿠